지담 아스지 조고 목종이 무라 스콜라는즈바 리아스 스콜라는즈 마름적다티 그보 담보당이니 아성당 목종 노아정즈니 요가마 사가 마곡즈 다두부즈드나디아시 자시스다당 합다가 시사불라 그즈단즈당 로기 리얼 단나분 니아노 그보 담보당 아투 바당 야마이 니아시 우바담보 아스님 당농이 니 큰당 목중이 아우즈 아포가즈 쿠르늠장 아슬보니 임다기 마독즈 길리아 아슬 아양아 스콜루즈디 바강아 아옥사 디빌름자캄 깜비가 강아 쏘기야 빌라멀 아시 아성아나 우지 장 아슬 지용즈 나 아멘 아가즈즈 안디봉카 헤드마스터님 아가즈즈 분즈즈 네예튼 아담아 르마농 슬라용 컴농 아우 르바브너 아나 아우즈 플라스다크즈단즈르 기당이 알루 아슬 아시농 라캉아당 플라 노카 알리치보카 아우아게아독바 아우수카 아슬 르바카든 아노 장 미즈머스 아슬 대진 수시 따분자나 그놈 아가즈 다나늪지 그보다 뭐 큰나 이듬도 아 작편을 우와 목중 보이소설 동을 걸은 입던 나담 바오농지 큰나 칼라미 미장 바아무이 중합무이 시사블루셋 안읍당 사갈바이 아시 합다나 릴리 장아버니 임다게 아토카 니 기능을 기봉아 작당 비하고바 장아가장 다 시얼 알리즈 야 1949가 클래스 부자종 즈발리아스 호슬 조가 름사 메드메르카 니아마 바야 알리지보 가 아우수 아우아게아독바 가 아슬컨나 보카 농 지수루 아슬 카농 아우나수 마테메리카가 빵카 아슬 메네즈 하다 안나농 장 지마독 농지 임닥 기두과 장 줄리아멜 기농을 기본 아작당이 미비시농 아작이 아가즈 디엠덤 물 농사바디 사르기 카남슨 삼마라가즈 아노지 아집 상마다마 더부구율 선 더부구분을 마라니아장아 뜻성하기 조하디 알루 아스레이다키 알루미늄보 안나 아우수카 아니시카 다 알리얼 엑서사이즈 복든 땅아논다 알리얼 아투아 스쿨 아즘 뜨겁나 농이보 니아 아양아 선아 아슬 번호기 즉딘 카든 알루임즈 아지컴 아섬 즉 아로바 농이 니타갈당 즉덤 아기야 아슬 수디 합다나 농도와 즉부아 리바지 선을 니 리아버늘 목종이 디오바라 두부당하 미바루 아슬 이당지 니클라스 디통댓 senior students linok mabanyakar initiary adasir 1953 gam parnok matsir trok school nung ya ari dok zaru nong iba nong unuka adan tisa agam asir iba mabanji school doctor sinshi saga our tribal council asir naga national council yila bok tiba national high school magok chung ji our tetsi tuk pukadami unuk nam Labok-se-no-ji, Iba-kam-ji-sa, Oktober-e-da-nong, Idak-ji-wa-gi, Azong, Saga, Iba-school-ji, Tang-yum-gong-man-sports, Adelulun-zi-zi, Army-kem-a-li-ba, Nong-ji-a-se-no-ji, Umbang-wong-e-mi-school-den-lok-ta-ba, Kalami-school-ji, Azong, Asir, 55-gam-nong-e-iba-school-ji, Shiba-ng-a-tok. Iba-ma-